아들의 가오 하나님의 가슴이었어 할렐루야 가오 워비 안에 원차 왜니 뭐냐 멍멍이 나야 투세 내 가슴 아파 할렐루야 가오 하나님의 가슴이었어 할렐루야 가오 왜니 뭐냐 아라리아 아야 이런다고 나는 원차 왜니 뭐냐 워비안의 원차 왜니 뭐냐 아라리아 아야 이런다고